0: 남편을 표현을 하는 저는 털러 오는 거예요. 사랑해. 다 내 거. 다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. 제가 이번에 킬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코러스 부분. 한번 보여줄까요?
1: Let's kill this love. 그냥 총이 아니에요. 이거는 대포. 아예 대포를

0: 방치 씬에서 터트리는 그런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먼지랑 이런 거 다 날라와가지고 다 눈에 들어가는데 진짜 멋있게 나왔어.
1: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되는 씬인 것 같아요.
0: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세요, 여러분.
2: 저희 이번 스킬즈타운 뮤직비디오
3: 봐달라고.
4: 저희의 브릿지 촬영 곧 보실 거예요.
5: 사실 경쟁이야.
2: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.
1: 저희 이번 컴백 많이 준비했어요.